0: viernes en Match.
1: Match. Más pop.
0: Conéctate.
2: Match. 창이야,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